난 희망이었어마요. 레팅선만 학내는 그 반사송 땅에 찍기 트랑코 그나가하. 나오득사만은 스쿠바지용하헌 딜리니 와다 스카그바 힌디 코브랑 졸졸 인스 코브랑 코바 스쿠바지 미리 뽕하오 딜리 스테이션 와다 다니오 그낭나만겐.

0: 콜앞디 차라이 자들 쪼꼬 풀펏 등탕랑오 나기 듣다 아로 와랑코 안티산이 자만노 갈나그따 다리나 만나 마땀 보겐빌리아 데기 듣돈 시야야 우니금만 앙아데 안티사 싱아 마이나 랑그파반딘 랑자 탕카치사 브레일 앙파잉아 앙아야 풀랑코 르차사 솟뿡아 차그니 차그탐 아로 차봉아 닥게 팔롱아 아로 마더 플랜 코데 존나 달라니크리 니그르키 담 칼레 팔나 마나야 아가 오더 카가파랑 동오디 우코 비아포나바 소카트롱아야 아로 마탐랑 노코니코 라나 레바토카 마탐랑 코데 바저 안티오나 팔나 와타팅아 Anga pul ki asan ja diba achar wine ba juice rangko ba thari chape mang palenga ke mang angni aganani ko yanon bonatna khang khna thum soing pa sakanti khon anganda ke aganas ka achin da aroro cha songode forest kya matne government service matna ko nichak soingon ya khamna singi dongmatingo Nakni changa sapani ko wie ra chengi uko jakhal naba cholko ra na nanga aro ya cholara dao gita anching gisko nanggapa nade gitap gitap sokpaa aro uko ski ra naba dungtang dungtang training center oni ko matnenga diba dao angni dakengipa cholrangde nokon antangan gisko skani dongani gaman Kungsa gunguni ko ba matne noktang ko niro kaniyo takchak chapna chol onginga ni gaman naksimang ko ba didi na ska aro molata sakanti kon mutela.
1: Naksimang meri bat ba angni kata programo chikambi marakni aganani ko knaha dao jol jol. TB sabisi uko changpengani aro sanani gaman Dr. Estelle Lita e sangmani aganani ko knang skana mangen.
2: TB sabisi kora rokomsa joong je kon mycobacterium tuberculosis nemunga waje ongata. Yan saksa sakapanona batna altugapa sabisiba unga. TB sabisiara mandeni JBN ni bakoba ongna matnaya. Jen salo ia sabisi mandeni kasopo nga kon pulmonary TB ne agana aro manderang ni sabatenggapa TB ba ia pulmonary TB anong bata. Jen salo kasopna agre BN ni gepen bako nga wakon extra pulmonary TB ne agan skaa. RNTCP ara Revised National Tuberculosis Control Program nga. Skango de ya dongja chum. Maina National Tuberculosis Program ba NTP sa chum. Ua somoy matungo manderang TB samko rungon nokchi rangi antang namnika gata rungna matnaya chum. Ndi ba jen salo ndake TB samko rungi panga manderang ni TB sauni namgi jako nukke batesa ya sabisi bariani gaman RNTCP ko ragats kae TB samrangko dochpa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to phangchake onskana abachinga ha dingthang mancha ya RNTCP ni mungani target rang dunga warangara sotsni percent case detection bas tu jong mangpa TB sagapa ko 70% case matna nangen arogni gpa TB sagapa rangko sanne sakrcha sauni ko sak sotchet ponga ko namat na nanga Ia sabisiara saksa sakapanona balwa gata patrakrakapa unga. Sao ba TB sakapa mande gusu matengo ba acheng matengo kusakko ba gengtengko ramtap chaode TB joongara balwa o balpakanga. Aru bilgri gapa mande ua joong donggapa balwa ko rangsmatnon ua bilgri gapa mande o TB joong napange ua sabisi ko ungatna matna. Sakapanona batrakrakat kapara mungsong mate jemangan 팔모나리 TV 사이 구치 바 하코 보리카 카오 TV 종코 만나 와망 옹바타 인디바 제망한 엑스트라 팔모나리 TV 사 와망데 사카바노나 바타니 초올 동자 제만데 산나니코 닥자 몽송바테 구치오 종 동급바 와망데 벌시오 삭츠킹 바 삭치붕아코 바타트나 만나 TV 사비시코라 박니 닥케 슈알나 만나 팔모나리 TV 바 카소프니 TV 엑스트라 팔모나리 TV 네 아가논 카소프니 아팔니 TV 팔모나리 TV 코 박니 닥케 슈알 타야 쿠치오 종 만급바 제콘 스부탐 포지티브 네 아가나 바 스부탐 네게티브 젠 투바 포리카 카오 TV 종코 만자 인디바 엑스레 카에 니오 만스카 엑스트라 팔모나리 TV 니 금은 탈라타니 코 나스카잉아 젠 살로 사우바 카소프 포 TV 사기자 베니 급은 바코 사스카 제카이 그랭 바 비벅 바 타능 바 자들 바 원닥 바랑오 웅아 와콘 엑스트라 팔모나리 TV 네 아간스카 TV 사니 친랑아라 마야 간다케 아가나스카잉아 안티그니나 바 우나바테 구슈겐 카통 바 첼 사드겐 바사코바스 추박산 쇼카겐 아탐치박 베엔등겐 왈로 왈로 크람 쇼카겐 드레아니 코미겐 람시시 람댕댕 닦간겐 안치 코미겐 차납 브릉랍자와 젠살로 만데오 이아친랑코 느겐 운원와 만데데 TV 사잉아네 마시나만겐 스투바 하코 바노 포리카 카겐 와코바나 시망나 아가나쫄링아 젠살로 사우바 아가만큼은 친랑코 안탕원 느겐 운원 스투바 하코 포리카 카에니 총못나 나가 스투고 RNTCP 니 Designated Microscopic Center 바 DMCO 은든 당카 감나 남기자 포리카코 카나마나 TV산이나 나오드펫 로컴그니 삼랑코 니가 와랑아라 캐타고리 1 아로 캐타고리 2네 아가나 야 삼랑코 은든 만나 나랑 만데바 TV삼나 당카 감나 남자 캐타고리 1코 제망한 스칸급바 창나 TV사 제망한 창서버 TV 3코를 구자 와망 나왔나? 아로 캐터고리 2코 제망한 TV 3코를 만금은 총어단 4만금은랑 사타요데 와망나 온스카아 캐터고리 1, 3코 자독나 릉나나가 아로 인텐시브 페스코 자그니 젠 스트립 콜그릭프리동아 고 살사 와창의 안티오 창가탐 닦게릉아 우코 마초테 포리카 카타이사 자브리니 코 스트립 지챗코 살란티 릉나 낭타야 캐타고리 2코 자챗나 릉나 낭스카 은디바 인텐시브 페스코 자그탐 제안 스트립 콜라 치독동아 우아코 릉나 낭스카 캐타고리 1 그따 앞산 닥게스 2 포리카 카아니 자마노사 자봉아니 코스 스트립 콜그르크니코 릉나 만나 층아 TV 3코 온온 드레아니 크리 온나 제망한 계지 콜라치나 코미야 우아망나데 비사니 삼 다카바 동아 와코 온스카아 제 녹당오 TV사 동아 아로 원스 투바 하코 포리카 카오 TV 종 만나 우아니 녹당오 블시 독나 코미바 동아 오데 우아망나바 참팽소나 삼코 온나 제나 킁킁 사가바 만데 TV 삼코 릉아 맞췄자 비사나바 삼코 칸나 낭총못다 dot provider 바 삼 칸틈 급바니 금은 아가나트나 스퀘잉아 사코 아로 마이나 dot provider 뭉아 젠 살로 TV 삼코 릉아 운원 사가바 만데 TV 삼코 녹지 랑에 안탕 릉나 만자 사오바 삼 칸틈 급바 동나 낭아 우니 무캉오사 삼코 릉나 만나 우콘 dodge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도 방착기 온나 네 아가나 아로 제망한 도초 방착기 삼코 하나 와망콘 dot provider 네 뭉아 dot provider라 제만데봉나 만나야 몽송바데 방아비아프랑오 삼은급 바랑한 PHCH 아로 삽센터랑오니 첼라 와망나데 아사 안간와리 바 송니 녹니 만데랑 제바 TV 삼코 칸나겠다 만나 젠살로 사우바 TV 사니코 만나 바 TV 사니 친랑코 안탕오니까 운원 스투바 하코 포리카 카에니 총못나 나가 나오로로 맞담 만데랑 스투 포리카 카나 크라차아 다까 안탕코 TV 사 만노데 만데랑나 아가나 크라차아 TV 바안 급은 사비시 그딴 앞사나야 마이나 크라차나 나가 다락게 보리카 가에니 TV 산이고 만노데 삼랑코릉원 알투와